자투에 지시다가도 국가는 내가 로고로 머니 다토라치오 고아우테에 고토르메 초카레레 에 아까 아라비에 준네 다토 이런 거 이제 피아라치오 이때 보복네 또 마토 다토 마 컨비니아 고 여기 고 마마 미카 이때 보복이 약간 밑에 기대 좋은 노다토 카토토 이때 보복이 welcome to the voice of the Kukanens Radio 2098.5 ti popungi rotera kia kamite ki te chua no tato katoto a tenga te